미쿠 쿠딩기 우닝 바낭기 마이통니 뿡자 쿠딩기 따닝 바낭기 콘젤니 아이기 망란기 라이림 비니 낭디 까나기 수밋 잉카란 잘하닝디 캉랭아 시디 낭기 타모이기 와수 벤제리 북닝수 낭날리 비라바다

아가시와는 인파 아링진 위봉 트럭미니 트라다오거든 아주 위 땅굴 프로그램 해닝 정해라 리디옹 나다 클린덤 사이커 네 명파미세르노

0: 궁금기 더럼 따비리브 싱부 다람 녹저리 그럼저리 따돈수 요비르글레
1: 호이 욕저르레 나우돈
0: 나나우피다 타저리 팜팜랑다 링신비유
1: 파니파니 나우돈
0: 따돈 녀시기 더럼다 밋 나락부기 마람 싱 하이브 히람시다 Dr. Bikram Singh Khoshnam, State Nodal Officer, National Program for Control of Blindness and Visual Impairment, National Health Mission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 ka nanau ko unaduna saba wari wataya mathamjari. Adumakpo thaurumgi ahanbasidi, thangjam nungsidebi nasakpa khongjom parbada, phawoi bi akongjambagi matangasi thaurum hudokpoina taminasi.
1: Phani phani taminasi.

0: 따비리 세율시다 더름마시 부콤진바마디 더름란토끼리바 상락범 네이버산드르 사르마 아둠네 더름 따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니 아우제가무 산톡사리 레디올릴라 농실레이불 하이리볼릴라 시기 아한바세루 릴라사나비리바 마니푸리 티에터 에카데미
1: 마마 이바이거슈 까이나 틴바시 낙도 여비요
2: 호이 호이
1: 쿠라
2: 아 이봉아
1: 까이나 틴바시 낙도 여비요드나 이 쿠람저리 쿠라
2: 까리 이게 야호로 이도리비노
1: 호이
2: 쩐따바 야브라다
1: 호이 호이
2: 아이 세세 아이 코이 마 야암세 호우호우드나네
1: 쿠라
2: 비샤니샤 싱세 틴바 쩐까도 우리비니
1: 예 야누마 저리 쿠라 이번에 슐루홍 팀에서 생각도 여비요.
3: 예, 야우다 왜 그러네? 이사기 봐. 아쿠이는 망타드나 쩌껏어 버니네. 라.
1: 아쿠이기 가리 시부 가야 양노 야무자. 아쿠이기 가이나기 마마나 비싱시 통양 그래. 미시야

0: 생기시디 아쿠이 따무가 컴이 해비니 비리니 에이상이가 맞다 아무 칸라가 쿠파가 목자도 의자라 얘라 누파가 사니까 강도 강도 외래가나 이때이마 가해나 꼭해 꼭실라가 로리 에이 아쿠이 따무 사기고 타자
1: 알바 가이노 양투는 라이나
0: 아이씨 아이노 우직 라이씨 꼭 얌 사라가니 라이씨
1: 알바 가이도 이렇게 하이스포 학상은 건 믿어보라 너때 땅보기 콘젤도 가이노 바전 받아오나 로카 통로 알바 가이도 이렇게 해봐
0: 그 시동되다 숨도군이세 나 사이에 욕도 아이는 럼비들 라고되네 이마마이비에 마나 이부 문나 옹아가 곡실래 누가 잉원다 마나 하이리니 이봉어 나하고 죽음에 너무 톡드래 이 당드래 아와바 다오 할바 레이시 아와바 시내기 꼭게 할바디 용반실로 나트라바디는 수망라 다오 할바 레이시니니 마시기 와클레니니 아이나 웅아가 나이마시
1: 아스 가이노 하이시보 아두디 아스디 가마이토 대바 하 가마이토 대뇨 할바
0: 아두디 가마이토 바 할바보 마이 비루노 하이리보 마나 하이브 와도 소이간데 얌노 좀 글리시니 아이부 간비 뭐 간비다 바이시디 남기나 코탈라 이러바니 해 시디 아쿠이 다 모니네 나 같은 시들 이러 보고 아이 포지 오토 빠이로게 봐
1: 호이
2: 호고 빨리 담비로
0: 마시다 구이들레이 배아버렸대. 다무 타벅자 또리에다나 꿀도록 남미시. 아목 소음들 납세글럭러버디 소이들나 파락따라버다네.
1: 아, 가이저러게. 나티 폰 또리드 보카나네. 하, 그나노 해봐.
0: 강드레다 까리 하이가다 보노 아이시.
1: 아스, 아두보 가이저러게 해봐. 세, 하, 유 하버니 다무 나무 가이저러게 봐.
0: 아이기 타벅기니. 나티 나 사이바이비 이 와펌도. 너때 혹시 보이보 분치 띠엔바다리 브라바 마이코 낭나 마펌시다 랭다는 거 합들레라 아이에 스와이프하고도 살려갔다 이놈도 기행로
1: 호이
0: 낭 랭다는 애로 묵고 구망 강남마도 핵파이다 이제 고인이 있다뚜나 싱다 다하우러바 나아공 말아옹바 도움을 해봐시 강하우들에 외다 이마도 에이 콩탕도 타워야 돼 자다 오르게 거의 다 모욕실락라버디 바람 너무 따라버다네
1: 아스 카리노 마나 쩍 빙내자 크버시보 너때 마나 하람바두고 그리 해봐 분시 땐바 누비에 부실라오 해봐 아두수 으시마 아스 카리노 아이나 떠오르시보 아스 도시나 하도 처음에 잡히봐 아두가 아두가 이마 자동으로 나간 아무런데기 인학시다 나테 가이노 아이부 망나 떠오시봐 나트가나 마이비나 하이데 이 하이버드다 아이기 미치다 시란두란 우부 오이도 의자로
3: 타자 귀함 구이래
1: 하
3: 예 가이도 오르기 어디 아도 못내 얘기도 뭐 하, 하이마 거리 떠오르게 해보니 다하자 거기 소음도 못 이행 소음도 못 이행 한까지 떠오르게 해보니 다하자
1: 거리도
3: 하
1: 거리노 아이 아이 붕가홍마 오래다 똥드나 망망래 아이 짬밤나래 고 아이 짬밤나래
3: 예
1: 거리노
3: 거리노미 다하자 똥드는 망망해 하이시보
1: 아씨
3: 낭기시 아이기 분식이 반담 엄마기다 막 링더 피랩 아마나 와삭 오이두나 당질락 리버 콩탕식이 이훌시 낭기 타모이드스 파우럼거니 아두기 나트라 낭나 품먹나리자 좀브라
1: 쇼옴다 쇼옴다 짓키버시나 프릿마주 아마
3: 그이도 오르기 또
1: 이낙시다나 프릿마주 아마 릿바
3: 예
1: 아두가 그럼바나. 오.
3: 마기씨 거의 돈 모두 쏘게 되는 라마니. 누나. 아, 세세세 다자. 나오르 누세. 나오르 누워봐. 아이하게 아이하게 고. 다자. 예모. 나망들 랩리바 아이세. 난기 타와이 다마니. 아두가 낭부 잠맘 나할리바 아이가 삭마나보도. 아두나 아이가 복민나바 이나우 돈바. 강해코.
1: 이스 아두가 마나 아무 앵원도 실력 나름리바. 아쇼 뽕가니다. 아쇼 메피마.
3: 세세세 라오라오 가리다 가클로 동오 라오세 라오.
1: 아쇼 가리노 다마니야. 아이와 칼세 아무 따짜닝 따키게. 가다이다 뭉사치 하이노.
3: 오 융다. 아이코이다 아이코이다.
1: 이 아이코이다 가하이. 응아모이코 파락 따라까노. 에이 응아모이 하이스.
3: 라오라오. 고라 오케이도 오르게.
1: 나이 코타마니 까리동.
3: 어, 나 세세 까코 까컷 로로 로.
1: 인정을 해봐. 까인도 따마니

0: 아이 딸이 뭐? 난 못다 브로.
1: 오 딸이 딸이
0: 이 신가 잉박 라섬도 보러.
1: 호호
0: 손톱 사 그래다. 나 나오는 바도 볼 레이디 브로. 자 토크라 브로.
1: 아 담보 신하이 버듯이
0: 아 가다 가다.
1: 아 이분어도 뭐 마피 홀랑가니 하이마 하이나링에다 이분어디 토구토래도
2: 아 테마 담보
0: 하이 난 뭐 거기서 찾던 숨 라이브기 마호타 라이르비 인콜지 고이 역설루다나
2: 아두기니 네 담어 나나오는 작가들이 오시 랭아키 타박 아마 방내나 봐 나나오 깐나 관내리 예 담어 아두기 숨 맞다 아 이때만은 로이네 친들가다 버리 아 이때만은 야네노 카르 신비고
1: 아 호이호
2: 나나오 찰라기 이때만
1: 아도 이분어 가리도 카라이 행하는 티네기안 따나 자루고
2: 호이 때마 아도 이때마 나나오는 하이버도 꽝니고
1: 아 호호이 까오 까오 호호호이
0: 이나오는 바보 루나 자나 따위바 간비바시 마코이 마타이마 망아이레 동기디 강데코
1: 이문 아마기 마마 아마빠 마친 마나오 택시 카시 캉나 눙시나나 레헨 바이바세 사게 엄엄데기 랍드나 불러리바 모싱아 두기 와칼기수 마카얌나 볼리다 담오
0: 줌미 타자 라이릭 카이라가 라이슈 캉드라바디 이몽 마힐랑 따바니 하이 나이코네 헤 혹직도 나나오노 바나 하이르미도 카리노바
1: 마기도
0: 마시나 라이가키 타박타드 나오두나 둠 라이크레 이마 아빠봉나 담비람 벌라우인 콜마얌 시코이두나 마나 마싱나 다르가다슈 야나 라이네 센톡불람비 셈바야이 하이바
1: 호이바
0: 롱미 하이버시데기 헤네 자오 신팜 라이타바니고
1: 아스 캉데다 이나오시네디 랭아기 타바 아마디 우아놈 탐놈 떠오라가 시르 비려가 오이라가 수 팡나